0: 조세스 득 나게 무스코이다 합 무궁화 서지나 소약을 맞게 세운세 아르마스 투스 미순엘 마이토이다 합
1: 내 인간 복백 뜻이 안 나가 우스도 내 인간 하이고 싶다